유머 무한모 프레이 파울 더 댄드리아스 오차라 스카타즈 하이잼 그만호 무거운 토비아가 로맨 트라비아카나 세자 프레싱아 아자야카나 우주 엑스포가 복다치오 마트마스 Alright, this is DJ Starasto. You said Juju speaking to you, Zakaro Yakani, Mike Honey. Here we go, here we go, run!